0: 고라니까
1: 아
0: 주
1: 아좀불리겠지
0: 아잠깐만무슨불러왜그러셔공사공사
1: 송공공송공공공
0: 아송그래
1: 뭐라그럴까
0: 아그래말했으면 말했으면 말했으면 말했으면 말했으면
1: 말했으면